아츠 사라 아 와라 예.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예. 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where. 아 와라 예. 아마니나 몬시라 예. 네. 예. 아츠 사라

어마어마 어스라니 우유 어스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하자 우유 어스라니 아니미라 메세 우유 어스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유 어스라니 언니야 웬년이 바타테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유 어스라니

나도 살아 살리지라. 마연 반장 왔어. 미리 와 좋아해야 돼. 쏘네. 아브라함 잡다 타사는 유명해 이놈의 개새.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사타그나 돈자. 나예 나고 보겠어. 아, 미리야, 어 파타. 미리야, 어 파타. 어디야 이놈의 개새. 파하우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워 쏘냐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마사 와야 무노코미냐 밤바라마 에이 바라마 무노노 로히바사 디히바 라이토루와 에이 에이 우리 아프라 우야네 카시에 아저 수아데 타우스 에 토펌 Tofam! Wow, the Tofam! Yadikate! What your pleasure? Yadikate! Wow, the Tofam! Starting enough! What could you think, Grand Cross? I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yet On Wabama, the one that's all. Besides, I'm in a room. Minia, my young Yanaka,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s Kumano Fano, my young one is Papa Nosu. Young one up with any one of his sons. Tell me,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 Mama,